가쁘고 자제기 망가 게마냐가 가오에 나오차네지 우차네지 자제기 망가 우가우가 못하네 게마냐가 가오에 나오차네지 우차네지 와 이제 라이 시차바스나 사바수투 시수투리야가시구 디모키나이티 와 이제 라이 우관나 우관나 바가오 Yaiba, oka mukiba. Yaiba peku. Tade kemang. Kemanyaka.